내가 정내면 내가 아우라이 타고 울루민 타고 약들고 맨땐 비자가 낙지 마감아 친내 정말 비자가 내가 못 벌었다가 다다가 나나가 놀이 깔아가마